경상구 통관 혈류를 제거하며 수출입 규모를 확대하고 출입경 여객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고 통상구 발전 동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고수준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절실히 지탱해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 우세, 산업 우세, 자원 우세 의탁해 당지 실정에 맞게 변경촌의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으로 향촌의 인기를 결집시키고 활력을 증가하는 데 힘쓰며 정밀 가공, 농산물 인증, 브랜드 선전 등 방식으로 제품 부가가치를 높여 군중 중수와 촌 집체 경제 발전을 촉진해 향촌 전면 진흥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초국, 훈촌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리강,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연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길림성의 중요한 로혁명 근거지 동북 항변의 핵심 활동 구역으로서 훈촌에서는 홍색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생태 바탕색을 깊이 뿌리내리며 푸른 바다 개방을 활성화하면서 홍색으로 영혼 주조, 녹색으로 동력 부여, 푸른색으로 도시 흥성의 변경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6월 22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초심 사명 명기 부흥 로정에서 분진 전문안에서 이에 대해 심층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훈추는 동만 지역에서 가장 일찍 유격대를 건립하고 항일 근거지를 개척한 핵심 구역의 하나입니다. 대황구 연통라자 등지에서 항변 장병들은 피를 흘리며 싸웠고 충성어린 마음으로 변방을 지키고 국가에 보답하는 위대한 항변 정신을 주도했습니다. 그늘레 훈촌에서는 홍색 근맥을 깊이 심어주고 홍색 자원을 활성화하면서 대황구 당사 전람관 13열사 릉원, 청수동 현이 탄생지, 항변 미령 등 홍색 요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수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점을 이어 사슬을 이루 질적 향상과 동력을 부여하고 항변의 길 다시 걷기, 변경 홍색 연합, 수변 정신 선전 강연 등 특색 코스를 알심대로 구축해 몰입식 홍색 교육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전역 통색 연구 진열을 구축했습니다. 훈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개발하고 수변 정신을 전승하는 동시 독특한 생태 자원과 통상구 지리위치 우세에 입각해 홍색 문화 관광과 생태 건강 양식, 특색 농업, 다국 해양 경제, 통상구 개방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록수 청산이 흥변 부민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류 개방 통상구로서 훈촌에서는 다국 남해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원동 해역과 인접한 독특한 우세를 비롯 전국 핵심 신선 킹크랩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하고 보세 창고 저장, 입경 림시 양식 심층 가공, 전국 분류 발송의 전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산업과 연동해 통상구 상업무역 더하기 해산물 체험 더하기 변경 관광의 융합업태를 구축하고 고수준의 개방으로 산업 승격, 도시 품질 향상, 군중 정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훈촌은 혁명 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유대로 지속적으로 홍색 문화관광, 녹색 생태, 남색 통상구의 심층 분홍을 추동하고 있으며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0일 훈촌시 제사중학교에서는 청춘의 바통 이어 함께 만드는 찬란한 장 9학년 졸업반 및 8학년 지리 생물 고중입시 주제의 국기 개양식을 거행해 곧 고중입시를 맞이하는 9학년 학생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8학년 학생들이 청춘의 사명을 이어받아 사중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이른 아침 격앙된 선율과 함께 9학년 학생들이 질서있게 8학년 대례에 합류했는데 9학년의 학생들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은 따뜻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각 학년의 우수 학생들로 구성된 국기 호위대가 힘차게 입장했고 우렁찬 격려 구호가 교정에 울려 퍼지며 소년들의 앙양된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8학년과 9학년 학생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청춘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은 장엄한 선수로 꿈을 향한 신념을 견장해 했습니다. 의식에서는 또 훈장과 팔찌를 서로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늘의 기자는 시민들로부터 혼촌 2고중 종합청사 부근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좀비 차량 여러 대가 있는데, 이는 공용 주차 공간을 장기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차량 표면에 먼지가 쌓여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관련 부문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조사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는 이 차량들의 자체가 먼지로 가득 쌓여 있고 바퀴가 찌그러져 있으며 일부 차는 자체가 녹았으로 얼룩덜룩하고 차 안에 잡동사니도 쌓여 있으며 외관도 볼품없이 낡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비차는 공공 공간을 점용해 교정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로의 로화, 부품 파손, 차 내의 잡동사니 퇴적 등 요소로 인해 소방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차량을 장기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도시의 외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출향, 생활에도 불편을 가져다 준다고 표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가능한 빨리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안전 우환을 제거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한 공공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험생들이 과학적으로 심신 상태를 조절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잘 인도하도록 돕고서 그늘의 훈촌시 뇌건강병원 정신과 의사는 기자의 취재에 전문적인 유도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수험생들은 장기적인 과학학습 상태에서 갑자기 무구속 완화 상태에 진입했기에 심리와 신체의 락차 파동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홀씨한다면 수험생들의 심신 건강과 후속 진학, 생활 상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의사는 평범한 학부모들에게 시험 후 수험생들은 심리가 가장 취약하고 정서가 가장 불안정한 특수 단계이기에 부모의 태도와 가정 분위기가 아이의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보조인가효동이조사연구조를인솔해珲春시에서변경촌특색산업을육성장대시켜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의조력에대한전문조사연구를전개했습니다珲春에서홍색조력을깊이발굴하고생태밭탕색을깊이뿌리내리며푸른바다개방을활성화하면서홍색으로령혼주조록색으로동력부여푸른색으로도시흥성의변경고품질발전의길을걸어가고있습니다길림성위성텔레비전길림뉴스연합보도에초심사명명기부흥로정에서분진전문안에서이에대해심층보도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23일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보조인가효동은조사연구소를인솔해珲春시에서변경촌특색산업을육성장대시켜현역경제의고품질발전의조력에대한전문조사연구를전개했습니다조사연구소는선으로珲春통상구마천자향남산촌에서통상구통관수출입무역변경촌특색산업의발전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조사연구소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통로건설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통상구통관효율을제고하며수출입규모를확대하고수립경여객봉사보장을최적화하고통상구발전동력을활성화함으로써고수준개방으로고품질발전을절실히지탱해야합니다지리적위치우세산업우세자원우세에의탁해당지실정에맞게변경촌의특색산업을발전시키고문화관광으로향촌의인기를결집시키고활력을증가하는데힘쓰며정밀가공농산물인증브랜드선전등방식으로제품부가가치를높여군중중수와촌집체경제발전을촉진해향촌전면진흥을추동해야합니다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보조임왕초국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주임리강신대상무위원회보조임왕연등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길림성의중요한로혁명근거지동북항변의핵심활동구역으로서珲春에서는홍색저력을깊이발굴하고생태밭탕색을깊이뿌리내리며푸른바다개방을활성화하면서홍색으로영혼주조록색으로동력부여푸른색으로도시흥성의변경고품질발전의길을걸어가고있습니다6월22일길림위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연합보도에서는초심사명명기부흥로정에서분진전문안에서이에대해심층보도를진행했습니다珲春은동만지역에서가장일찍유격대를건립하고항일근거지를개척한핵심구역의하나입니다대황구연통라자등지에서항변장병들은피를흘리며써먹고충성어린마음으로변방을지키고국가에보답하는위대한항변정신을주도했습니다그늘의珲春에서는홍색근맥을깊이심어주고홍색자원을활성화하면서대황구당사전람관13열사릉원청수동현이탄생지항변미령등홍색요적지를체계적으로보수해왔습니다이와함께점을이어사슬을이루질적향상과동력을부여하고항변의길다시걷기변경홍색연합수변정신선전강연등특색코스를알심대로구축해몰입식홍색교육전경을혁신적으로조성함으로써전역통색연구진열을구축했습니다珲春에서는홍색자원을깊이개발하고수변정신을전승하는동시독특한생태자원과통상구지리위치우세에립각해홍색문화관광과생태건강양식특색농업다국해양경제통상구개방산업의심층융합을추동해록수청산이흥변부민의가장아름다운바탕색으로되게하고있습니다국가인류개방통상구로서珲春에서는다국남해산업을힘써발전시키고있으며러시아원동해역과인접한독특한우세를비롯전국핵심신선킹크랩수입집산통상구를구축하고보세창고저장입경림시양식심층가공 전국 분류 발송의 전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산업과 연동해 동산구 상업무역 더하기 해산물 체험 더하기 변경 관광의 융합 업태를 구축하고 고수준의 개방으로 산업 승격, 도시 품질 향상, 군중 정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훈추는 혁명 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유대로 지속적으로 홍색 문화관광, 녹색 생태, 남색 통상구의 심층 분흥을 추동하고 있으며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0일 훈춘시 제사중학교에서는 청춘의 바통 이어 함께 만드는 찬란한 장 9학년 졸업반 및 8학년 지리 생물 고중입시 주제의 국기 개항식을 거행해 곧 고중입시를 맞이하는 9학년 학생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8학년 학생들이 청춘의 사명을 이어받아 사중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이른 아침 격앙된 선율과 함께 9학년 학생들이 질서있게 8학년 대례에 합류했는데 9학년의 학생들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은 따뜻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각 학년의 우수 학생들로 구성된 국기 호위대가 힘차게 입장했고 우렁찬 격려 구호가 교정에 울려 퍼지며 소년들의 앙양된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8학년과 9학년 학생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청춘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은 장엄한 선서로 꿈을 향한 신념을 견정히 했습니다. 의식에서는 또 훈장과 팔찌를 서로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그늘의 기자는 시민들로부터 훈촌 2고중 종합청사 부근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좀비 차량 여러 대가 있는데 이는 공용 주차 공간을 장기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차량 표면에 먼지가 쌓여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관련 부문에서 이에 관심을 갖고 조사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는 이 차량들의 자체가 먼지로 가득 쌓여 있고 바퀴가 찌그러져 있으며 일부 차는 자체가 녹았으로 얼룩덜룩하고 차 안에 잡동사니도 쌓여 있으며 외관도 볼품없이 낡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비차는 공공 공간을 점용해 교정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로의 로하, 부품 파손, 차 내의 잡동사니 퇴적 등 요소로 인해 소방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차량을 장기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도시의 외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출향, 생활에도 불편을 가져다 준다고 표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가능한 빨리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안전 우환을 제거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한 공공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험생들이 과학적으로 심신 상태를 조절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잘 인도하도록 돕고서 그늘의 훈춘시 뇌건강병원 정신과 의사는 기자의 취재에 전문적인 유도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수험생들은 장기적인 과학습 상태에서 갑자기 무구속 완화 상태에 진입했기에 심리와 신체의 락차 파동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홀씨한다면 수험생들의 심신 건강과 후속 진학, 생활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의사는 평범한 학부모들에게 시험 후 수험생들은 심리가 가장 취약하고 정서가 가장 불안정한 특수 단계이기에 부모의 태도와 가정 분위기가 아이의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조경제운영분석정례회의제4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전민공동건설전민공유전국문명도시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작은땅에서문명민생의화폭을그려가는珲春시하남가도인대대표도시건설기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23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2026년전조경제운영분석정례회의제4차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근평총서기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사보고를청취할때한종여연설정신을충실히이행하고성당위와성정부의포치요구에따라당면의경제발전초시를깊이있게분석하며경제운영배치의선견성목적성과유효성을가열층제고해야합니다잠재력을깊이있게발굴하고장점을확대하며난제를해결하고단점을보완해남이한번하면나는열번한다는기세로2사분기발전에우수한성과를이룩해야합니다회의에서조통계국조발전및개혁위원회조상무국조공업및정보화국의주요책임자가1월부터5월경제운행상황1월부터6월예측분석상황및다음단계사업배치에대해서회보했습니다왕청현도문시연길시영종시당위의주요책임자가각각관련사업을둘러싸고발언을했습니다림서림류신강호복군윤조휘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주 상하에서는 조항과 성당리, 조당리 경제사업회의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성장 이익이 시장을 안정시켰고 백방으로 증가량을 발굴하고 감소량을 통제하며 변수를 방지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가 안정 속에 진전을 보이고 공업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며 규모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성장이 안정세를 보여 전주 경제 운행이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품질이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2·4분기는 연간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문제의 향도와 효과 향도의 통일을 견제하고 외부 지원 쟁취와 내생 동력 자극의 결합을 견제해야 하며 경제 운행 속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신의 사업에 존재하는 단점과 부족점을 용기 있게 찾아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2·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에서 단호히 승리를 거두어 연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와 임무를 기밀히 둘러쥐고 대상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걸림돌을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단지 도문 광락 폴리머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급 에너지 저장 발전소, 안도 산수운 양생 요양 중심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연길 비물 오수 분류 3기, 훈춘 철도 도로 복합 운송 전용선, 도나 목당강 홍수 방지 7위 2기, 왕청 수토 유실 종합 7위, 도문 열공구 폐관망 갱신 개소, 화룡 도시 수도 폐관망 갱신 개소, 안도 집중 열공급 갱신 개조 등 대상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연길 정력 자동차 도나 8달 농약 제재 도문 소방 첨단 첨가제 령종 무인기 충전 비행장 생산 라인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 공업의 기본 면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틀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을 견제하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량의 변화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제때 생산 판매 접목, 용자 접목, 일꾼 고용 접목 등 봉사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중점 기업이 주문량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운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되고 호전되도록 도와주며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부축해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징과 긴밀히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의 소비 쿠폰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분양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개최해야 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출시하도록 격려하고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 도시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소비 잠재력의 방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다 방면으로 역량을 집중해 문화관광의 열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더욱 새롭고 이색적인 문화관광의 새 시나리오, 새로운 체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길 1978 문화창의원, 양전리 문화관광타운, 도시 응접실, 여기 책이 있네 대형 서점, 영종 비암 성경, 령문 양심 객잔, 안도 몽환 빙설 대세계, 훈춘, 토바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하고 주거관광 및 요양, 생태 캠핑, 조명 예술 등 특색 어패를 힘써 육성하며 문화박물관 전람, 야간관광, 미식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고 즐기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잘 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손에 들어주고 어깨에 짊어지며 앞장서 외지에 진출해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계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종점 고객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협의 중인 대상은 주족 접목을 강화해 하루속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협력 의향 대상은 접목 빈도를 높여 조기 계약 체결을 쟁취하며 이미 계약된 대상은 전담팀 추진을 견지해 조기 착공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 안착시킴으로써 투자 유치의 새로운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조당위 및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소, 연전주재 조항 성직소 관련 부문과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존외 각 개발구 당사 요원의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대 대표들이 군중과 밀접히 연계하고 인민을 위해 직책을 이행하는 선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훈천시 하남가도에서는 인대 대표 도시 건설 실천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여 유휴 공토를 이웃 간의 관계를 미화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특색 존엄 진지로 변환시키고 민생 봉사, 문명 선전을 군중들의 진문 앞까지 확정해 도시 건설 혜민의 마지막 1m를 실제적으로 소통시켰습니다. 예전에 이 땅은 잡초가 무성하고 환경이 어지러웠습니다. 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가도 인대 대표들은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집하고 앞장서 유휴 토지를 활성화했습니다. 사회구역 자원봉사자 주민들과 연합해 함께 땅을 고르고 구역별로 화훼와 녹색 식물을 심었으며 편민 산책로를 만들고 문명 선전 표지판을 세워 황무지를 공유 전원으로 개조했습니다. 기지는 레저 환경의 작은 경관일 뿐만 아니라 인대 대표의 직책 이행 봉사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대표들은 이곳에서 군중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문명 정책을 선전하며 이웃 공동 건설 활동을 전개해 간부와 군중, 이웃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다음 단계 하남가도에서는 인대 대표 도시 건설 기지라는 단체를 지속적으로 잘 이용하고 진지 활동 형식을 풍부히 하며 대표를 조직해 상시적으로 직책 이행 실천을 전개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환경 관리 보호, 문명 공동 건설에 참여하도록 부단히 끌어들이고 작은 진지로 큰 문명을 이끌어 도시 건설 군중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전간의 푸르름과 민생의 실효로 문명도시 건설의 새로운 편장을 쏘아내려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자가 길림성 교육 시호문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길림성 2026년 보통대학 입시 성적이 6월 25일 12시 좌우에 발표됩니다. 수험생은 길사판 대학 입시 봉사 전문구역 길림성 교육 시호문 위치 공식 개정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수험생 봉사 플랫폼 및 길림성 교육 시험은 공식 알리페이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 지원은 세 단계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매일 개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6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조기 전형을 작성하고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본과 전형을 작성하며 7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전문대 전형을 작성합니다. 정문 미달 모집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 지원을 전개합니다. 길림성 대학 입시는 응시 지원 과목 유형에 따라 일반류, 예술류, 채용류로 나눕니다. 학생 모집 합격 사업은 과목 유형별로 그리고 전형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대학의 전업조 지원인은 6개의 전업 지원을 설정하고 전업 조절 복종 여부 선택 항목도 설정됩니다. 일반류와 예술류는 조기 전형, 본과 전형, 전문대 전형 3개 전형으로 나누며 채용류는 본과 전형과 전문대 전형으로 나눕니다. 기초학과 강화 계획 추천 입학생 소년반 수험생은 지원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등록 비밀번호를 적절히 잘 보관하고 가능하면 미리 지원 작성을 완료해 인터넷 혼잡을 피해야 합니다. 합격 선발 기간에는 연락전화 번호를 항상 원활하게 유지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식용균 표준화 기술

0: 농업농촌위원회 설립 대회가 일전에 장촌에서 거행됐습니다. 위원회는 농업농촌부의 주도하에 설립을 비준했으며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설립을 비준했습니다. 국가급 전업표준화 플랫폼으로서 위원회는 전국 식용균 영역의 자원을 총괄 통합하고 전반 산업 사슬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 등각 환절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기존의 표준을 정리 최적화하며 표준의 부족점을 보완합니다. 선두에서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 50 품종의 국제 표준을 연구 작성하고 중국 기술, 중국 표준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표준화로 산업 혁신, 친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늘의 훈춘시 제2실험소학교에서는 전국 저탄소일 환경보호선전 교정진입 활동을 조직 전개해 청소년들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의식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소년의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절기가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면서 볕이 강해지고 낮 기온이 30도 좌우까지 껑충 뛰어오르면 덥다고 느끼시는 건 물론이고요. 한낮에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싶은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지기 쉬운 만큼 나들이길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4도. 춘화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3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3도. 양포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4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4도. 경신,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4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6도. 영안,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5도. 밀강,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6도. 방천,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1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조경제운영분석정례회의제4차회의가소집됐습니다전민공동건설전민공유전국문명도시건설전문안입니다오늘은작은땅에서문명민생의화폭을그려가는珲春시하남가도인대대표도시건설기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23일성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2026년전조경제운영분석정례회의제4차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근평총서기가길림성당위와정부의